대양 어 에사면 대우수 어만나래 나기 이런 데 도와래 보보 매나 그룹은 나네네 아 이따고 바나랑 안가니고 대 따가니 매 수게 매 아 마니벤데 도구나 이따고 바나랑 나가니고 대 도구구레이 기어니 이리란나 바 마니벤 아우리네리네 안네 이나난 대암타이 농어라 리키나고 임크야네 이온남까 매 이온대바스게 나대 이메토니폰 가가메오고 메타벽어라 안에는나고 바 마이유 메이로야나 바 안나네네 Aika asane pua meuia ke mea teime toan siku urenga kia nipana ai eka harangin tangiroai. Asana teime toan pan nangari ki tape kora ara uoon nanini ipuken kana kurawan kanoan nam katairi ke iyo. Ai tepi maonua te mene singkai meen te awa isuwa sana mengangan te seki mea teakiara mea kuna yana peto korana apesi uwa tauni meu.